0: 내가 노는 게 뭐 되겠어, 윤가?
1: GTX 500!
2: 그야, 니는 나 사기 오카피? 니가 기바와는 나만 캐니 마마 캐 타스키 캐 sugar 오 acid?
3: 사우나 또 인다이. 라히 나 카론. 캐 앙 카페 냐 아콩 기가밋 바그우나.
2: 하? 어서 디나 이모 기가밋 그야?
3: 마오니 앙 로로 마숑 커피. 앙 카페 냐 15 in 1.
2: 하? 어서 디나 아나 그야?
3: 앙 로로 마숑 커피 캐 바라 나 샤퍼 글로잉, 슬리밍, 앤 섹슈얼 부스팅.
2: 라, 간이도 끝나 난 가미톤 그야. 빨리 구하나?
3: 빨리 가요 인다이. 그 앙 로로 마숑 커피 아도나이 글루타타이온, 콜라겐 앤 비타민 C 나 마카파타방 파글로 사 이모 스킨. 가와스 니 아나 아도나 오사브 샤이 망고스틴, 카롯스, 수야 앤 모링가 나 마카타방 팜파힘속 살라와 사 타오. 옥 앙 나카닝돗 그 앙 기가밋 나 슈거 그 앙 기타왁 나토 나 스티비아 나 딜리 마카파타아스 사 슈거 레벨 사 아통 라와스.
2: 할라, 간인도 gana nagamiton kuya, tagay ko be.
3: Pagpalit, available naman na sa mga butika.
2: Ah, mau ba kuya? Sige, ato na ko.
3: Ha? Asa naman ka?
2: Asa pa, mabalik ako ng Lolo Masyong Coffee.
4: Ang Lolo Masyong Coffee, ang kape ng timplahon sa ininit. Unsa pa inyong gihulat, kutaw na.
5: Time to celebrate kulturang Pinoy. Tradisyon, musika, sining, literatura at iba pa. Anything and everything fun and Filipino. Ito ang Pinoy Kultura.
6: Kilala mo ba ang The Rockefellers? Ang pinakaunang Pinoy musical act to land a spot in a prestigious U.S. music chart. The Rockefellers is composed of four brothers, Antonio, Junior, Eddie, and Albert, and their father, their pops, Moro Maligmat. Pasok sa number 16 ng Billboard Hot 100 ang kanilang kantang Killer Joe.
7: Killer Joe!
6: Was in 1963. Halos limang dekada pa ang nilipas for a solo Filipino act to surpass this feat. This is when Charis Pempenco's self-titled album debuted at number 8 on Billboard's Top 200 albums.
5: Yan ang Pinoy kultura.